주는 걸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

0: TAPS. TAPS Radio.
1: The Quarter Mix on TAPS Radio.
2: 전진, 남만, 청순, 가련, 새침, 한척, 이젠, 지쳤나.